님기 레이 코딕막 쩝 많은 러러가 이승다 풋러가 마히 에두 탁러바디 눙싯나 나바 이 팟다발레이나 고칼리 마나히 하이그루 바히라 아마숭 닝타우 콩리 코딕막 아시 쩝 많은 러러가 산기 마용가로이나 또러가 이승이나 당당다 봄바다 데이라바디 파이 전엄 아풋바 마히 가로이나 님 마나기 Makup janing tarani toy amasung ning tau kongli makup janing tarani toy kayanaraga yansin naraga taklabadi batarakta potai kwaklai ning tau kongli justimadu amasung uhal kudimak asi chap manana lauraga sangung kayanaduna taklaga ku utangda chikpalaina da tairabadi fai manahi ahum natraga manga khak lauraga chini angang baga loinana Jaraba Matunda, Ningtau Kongli, Aputba Mahi Taklabadi Batarak Dalainada, Yamna Kane, Ningtau Kongli, Aputba Mahiga, Giga Loinana Taklabadi, Nung Sitna Hin Balainada, Kane, Jini Angang Bugaloinana Taklabadi, Ti Paiba, Nungai Hali, Jini Ango Bugaloinana Jarabadi, Maigi Saruk Patabapai, Gigi Taugaloinana Taklabadi, Ugra batarakta pai amadi singa kang baga yanaduna charabadi ama bata lainada yamna kane matanga sida ngasigi sida hidakta nungsit ina kodum janba amadi masigi laying habesigi matangda mayampunna taminari matanga sida sida hidak sunduk jabaloi chari

호우레랑 능부능 티레비 순이따니 브름기나이 좀 건절다 기에스 이모로 왕나 사이링바 마타미세스 무크돌담제리 다비세이

아카슈니 인팔기 FM 상하이 전해드리기 마니프리 마담이 세기 구돌니 허직 다비리바시 마탕다목 다비라시 닝온밤 루버전적이 나이톰 콘젤다 와이 다케쇼나 세링바 마담이 세 눙시 라마이나 짝라바다

함옵나부 싱기나이 좀 건절다 와이 다케쇼나 세링바 마타미세 마타비리 마탕다 목타미나르시 동그람 럭스미 데비기 건절다 아이시 다르멘드라나 세링바 레이랑나 푸가이나 사트링에 아숨나세호바 이세마

마다 미세기 구독 여러분이다 다비라시 하이시남 로미스키 나이 좀 건절다 디에이스 비슈미트 설마나 세링바 마다 미세이마 토트나 잉라비 마이통다 아순나세요 위세이시

0: 건절나 좀 다비리 마카마틀기 터럼께 와서 녹는다 한절이버스 FM 상하이 지낼리기니 호지 에우큐 봉다리 마카이 다리 많이 브리더 바우 다비리시
1: 아카스바님 팔 마랑 테베아비나 바우 바자리 한베다 마루이바 바우 Donor amasung siksaki rise menti Dr. Sukanda Majum Dargi, Numinini Manipur Concert Marang Lucian Grey. Miam the Ginam Dunasil Kaiba the Geneva Hanba Manipur Apple Ski, Habin.

아가쇼니 임팔기 FM 상하이 제넬리기니 아돔나 토롬 따비리바시 하우직 봉파마스 다무 산독절이 아토파 망알기 토롬다 하이크로 히동바 토롬아시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 유닛 오브 SCRT 기팅 방글로이나나 산독절바 토롬니

0: 나하롤기 컨절 타우람 따비리 따비리 바세 아가시와니 임팔기 FM 상하이 전할 드기니
1: 마레이 박 마람담 농시 더브 미오이싱 이레이 레이람 로이 미칼 마탐 락바다 아이나 파이 아이코이나 헬리 낭나 삭나바 라우나바 낙드니
2: 미참 프라자 아이코이 마야암수 레이박 셈 가다바 아파바 타박 타우락 가다바 캔디데이트 팜네이 팡나브라
1: 미참 프라자 에젠싱 아마디 캔디데이트 싱다 베스 토바 릴라 타라 산독나나바기 아이바 싱다기 스크립 카우처리
2: AIR 코드 속타바 아마디 아나우바 아우원바 푸락파 야바 스크립 싱 스크루티니 타우자라가 옥토버 레싱아니 쿤타룩타기 탕나 탕나나 농마이징 따라먹다 릴라싱 산독자그니
1: September 쿤트라파우보다 뿡 아마 사나가다바 스크립 싱 아카즈바니 임팔기 드라마 섹션다 요흔 비르호
3: 이름덤 이래이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락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4: Makal makal ki election lag pada ano uba ariba candidate sing changyeng gi damak tholuk tuna laibak sem bada acho uba saruk yana bo honari
3: micham ekhoi mayam nasu makhoi bu kanano kari thabak tokhrabage aduga kari kari tawrakani haibasidi khangningli
4: lakaduri ba manipur gi election da candidate ubining liba singi wakalon phongtok chanaba amadi miyam da masak tak chanaba minute ohum dagi manga phawwa radio gi khuthang da sandoknaba matam thamjari
3: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am Sigidamak, Akashv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u.
0: Zatazariba Tauram Parenga Sigi Ngasi, Ayupung Taraga Minute Kuntrani Toichat Pamatamda, Sandokna Tahan Jagani Radio Lila, Sanagi Jaishu. Lila Sibu Sanibikatabana, Eastern Manipur Artists Association Gi, Lila Kambu. YouTube live che telebiriba listener singna tabining duna khanbira paisa sing khudol dam jagani nungthelpung ahongam nit manga Akashwani phal hause ek pung nepal makhai tare silong de ki rileda awang nong puklam dam ki pau tabirasi
5: This is Akashvani Shillong, the Northeast News Bulletin, read by Miranda Blah. The headlines, Northeast Education Conclave calls for shift from examination-focused education towards learning for employability. 38 new polling stations created as part of ongoing special intensive revision of electoral roll in Nagaland. Journalists from Uttar Pradesh undertake Meghalaya Press Tour organized Press Information Bureau, Government of India. Now the news in detail. The Northeast Education Conclave has called for a shift from conventional examination-focused education towards learning that builds skills, employability, innovation and critical thinking. The conclave is being held at Chimukadima, Nagaland under the theme Implementation of National Education Policy 2020, Vis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Northeastern States. Mizoram Minister for School Education, High and Technical Education and IT, Vanlal Thlana said, Mizoram has been introduced standardized question papers for government and aided schools, along with a new assessment form.

마탱기 메세스 몽글로크테리 메세스 신남볼 나오렘데기 오이남로이당나 타비락바니 마르바스나 칸비락리 쿰강 쿰카비짱 필마스테기 휘드롬 나보야마디 휘드롬 푸스프라니 아니게푼바 콘젤다 코이락밤 비슈미트라 싱나 세링바 아마디 오이남기트나 세랑비세 마루케세 쿠돌담제리 타비세

아가쇼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이니 아돔나 마칼마텔기 토롬 가야마 다비리바시 레프넌 다비오 아동기 담박다 리저리바 아가쇼니 인팔니 하우직 봄파마스타 다비리바싱기 담박다 목부드나 락저리 동안 동안 바 세색 바 세색 비싱기 콘절다 기트기 토롬 토르마시기 코돌기 한바다 다비레시 소누니가마마디 스레아고샬 니 분에 삭미나바 이세마 이세 코돌담자리 다비시

우짓 나라의 남아디 수레하고 셜 아니 뿐은 성민나바 이세마 다미나리 그돌 여러이보다 다비라시 조지가 당그리 세석비에 쓰기 나이 좀 건질다 이세마 그돌 담지리

0: เอ้ก็ยังงอรบนั่นบ่ไม่ไหวปุ๊ลุยเองแล้วก็นะทันจะดุ่มอะดุ๊กทวายตานะโน่อีดีบ่เอ้ก็สุนัตย์เด้อมูบานจิตยับดุ๊กนึงก็พูดสมัติทักอะไรไปยังงอนุ๊กนิ่งเดินนี่สิบ่อ่ะตีไรนี่เสียบริเวณบริษัทหลักๆก็มาปูเลยดำเนินไปดีปูปูก็ได้จะเคลียร์ให้นะหลักกันนี่ก็ได้ให้คุ้มด้วยหน่อยคุยเหรออะดุ๊กยำไล่ไปดูบุนุ่ยปูปูโตขังเอาดันมาสร้างกำลังตั้งไปดีฮอสพิตาลทับผู้คัดเคร
1: ดักเตอร์ในมิตรตัวรู้ให้ดูนะมิตรตัวเร่เด็กยี่ห้อสพิตาลได้เลยแต่ยาดูนะเลหูรีนะฮะแล้วก็กู้คุมมาลุยดูบุษนั่งสิดีว่าคลิปอะไรนี่ก่ออะดูบ้าบ้าสิใส่สิ่งปีจะถกนะบ่มุดตัวรู้จะละลอดนะอ่างงั้นดูสกุลหลักจริงเด้อสัตว์ถิ่นตัวองนะบ่สักทีเด้อทำลำละบันนี่มาทำไมซะเจ้านี่โอ้ยามมึงชีแล้วก็ไม่ตามมึงก็สามีนารู้รู้ไอ้สิ่งที่คุณท้าดูไปยาดิ
2: โมบายยังไม่ได้เห็นรู้ละบันนี่ฮะโมบายท้าดูไปยาปนเตี้
1: 엄마.
2: 봐봐.
0: 싸싸고 어떻게 이용수 싸고
1: 엄마.
2: 봐봐 라 해봐봐. 그래도 그래 봐봐. 끝말도 싫은 시보.
1: 석구리씨. 마 밤 싸우더라 말해.
2: 그럼 일로 토기했다 그러는 봐봐. 그래도 할 수 있야 아무도 뭐.
1: 포도시 록타게 또보니 아 아이나 내려가 돌이봐 밤도다 남아가 이거 로공박이 포도시 뿐인구나 쏘꾸리시다 까칼라가 록타게 또보다 두신만이다
2: 아 누구 하이봐 코이다 하르수야 아무도 뭐
1: 아 나 코이디 나 토진바두다 이파나 예닝다 두나 또보니다
2: 하네 쿠라 속보두다 묵도 실라디 바자라니
1: 가슈토로이다 가슈토로이다
2: 세 아이 안타 사고 저기
1: 야니다 야니다 삼들 무슨 야니다 아 이빠 세팡엄거니 이빠 가슈토우디다
2: 봐봐 시야시다 세 소음다 나한테 펌피세 봐봐 세세
1: 아 파래 아도 야래
2: 아도 봐봐 싹싹 톡비로 나몽나 봐봐기 싹 샘르레이라바니
1: 싹 부샤 사닝데다 이빠디 아도 나 코리 사라브로 사토로 사토로 이빵 아래노
2: 아니 코리부디 앙아이스군 자빠기 두다 카르사 하오레바바
1: 오호호 아 나 코리 하나사 하오레 하이바
2: 코리바
1: 아 파레 아두 슈우도 이슈굴레기 할락라가 아이부 티르까니 아두 디에 나 코리 까리 하나 콩구님 슈우도 디야
2: 나 몽나 디 바바시 컹호우다나 마상을 떠바대기 호스피탄다 부컷바 아두다 독터는 호스피탈라이스 도로 하이두나 호스피탈에 레오리 하이나 쿰라시 하이든 떠오르 봐.
1: 오, 마도나 파레, 마도나 파레. 아, 슈다네. 아, 시험부도 하루노. 분시다. 미남바 마사 마사 카라수. 마당 사는 사는 강부터 무시하시디.
3: 더비. 오, 더비.
0: 아스. 타북 순행다 봐 강부지 아무글 아가 많은 더 있어.
1: 하이.
0: 또 내년도 예 사이드.
1: 난기에 바지닝 토리를 랄리 말린해. 꼭설 오든 엉덩.
2: 허이 봐봐. 아. 바지 큰 아끼리 까게 필요 바지
3: 호이
2: 석기 손도 판비 바지
3: 거의 레디데들 랑랑이네
1: 아 이따 까게 필요 까게 필요
2: 그이노 하시고
3: 아 이따 응어
1: 아 이따
3: 응어 시너트러네 나할 노마 에코이 카라 샥자라 아마 샤시에드나 하이름부터 보아
2: 아이부 밤부터 아지들 바지
3: 에라 이부 돈바 나빠는 까리무도 하이도 그러네
1: 아 이따 마코이는 강하로해 좀더 보니 또 이사신가 아이가 코덕달 랩나버 와파마말라 레다나 나 코이다 이제 기바 프로그램도 괜찮을 떠오르가 아 또 오빠 타박아마 짧았다래 아 이따 오피 코이다 바오하릭 도럭디 하이두나네 와로 비바야드래 아 이보톤 봐
2: 봐봐
1: 난가 모우가 성성성 로셜로로 썰로 아예 난 바지 코이가 와링 학당 사겠고
2: 허이 봐봐
3: 사트가다 봐 프로그램은 어딜래 이만해 너 코이기세 아주 가다이든 놓아봐 난 사크도리 쉬고
1: 아 이따 숨도 보니 아이씨 나 시댁이 아 나 시댁이 났대 혹중막 바로니 신콩도 레이바 All is home 두다 짧다리
3: 어두두두 거리도 보자 도리면 능대
1: 아 숨도 보니 이따 시다 좀 시드디 앙앙생기 윰사바네 아 이슈기 바리카 마야 안낙실락바네 아두가 이보톰바수 마탐카라등 꽈르터 달레이타바 야디 하이바 마탐라라바 아 앙앙생나디 실레버스 신나 과터도 데레루시 하이베니 암깐나 아도다 에네 야다바 아 아도다니 아이나 올레스 호마두다 레제기 하이네 깐 하이베데기 허직 잖나바 하이드나 토랑토로리비시니
3: 예 아 난기시 올레스 호마데 잖나바 토랑니네
1: 아마니 마니 마
3: 아르두디 나샤니 파가 나몽근데 디 거리 하니바
1: 아이나 하이제키베도니 아낭싱네디 잡피키누 실레버스 신나 과터라두다 뿐내려시 남건 하이브니 양 광거 보니 아이 쇼는 샤키
3: 아도 부는 거 보세니 랑리샤
1: 아이 아다 차링 와링 카리 이르가 맞담레나 바쁘게 또 우리
3: 데이터 아 보도 신시슈 부도리파
1: 호이 아 나선우 비가 이가 로홈하게 포토 오더니 아까도데 텔로게 되는 또 보니 아도 아이나 레도 보면 파마두다
2: 바바 아이 보세 신시슈 혼도 보고 저럼 나게
1: 아 살로 살로 혼도 혼도 하고 하고 아 포토 오더니 보기가 놓고 아 까일라카니
2: 아
1: 글라스키 프리엠니나 아 이 파파이게
2: 호이 아
3: 나이코 이토기 이보톤 바 나이코
2: 바지 거리 하기 바지
3: 거리는 너 코네 떠오리시야 하
1: 아
3: 거리는 너 코네 떠오리시고
1: 이토비야 angang sing na na na ma pham do lai ru na ba hai bin ti hai bin ni ain hai je kri bu du di
3: ma si hu ji ma sa kan ka pe le ti ne se ai ko a i bo tom ba
2: ba ji
3: mun na ta ba ji wa kra hai ki
0: ti ni ta mo ma tam se ai yo kre o pis ma tam su yo la ni cha cha thok na ba ta ru la o ba ba
3: a ma wo tom bin nang su ga ko
0: ba ji ai ko kra tien kre hai don ta bu ni
3: a i bo tom ba
2: ba ji
3: नखोए नपाशी ओलेज होंद थमुरनी हाइबा हां खुने नखोए अनीना दपाशी बु नशी दकी ओलेज होंद थमु

0: 우리니 할 바.
1: 허이 바지. 맞담 그랬음.
2: 바지야, 소음다 윤사번에 가리네. 아이코이스 과다들 있다 봐 야다 봐.
0: 야,
2: 피반 맘마 숨사다 봐대기 숨.
0: 아, 나 코이네 과다들 있다 리도 이까리지.
1: 소음다 이코이 집 세크레터리나 어드름 털럭 봐 바지.
0: 아도 과다들 되기 능이 오피스 파우셋 뭐가? 윤덕이 오피스 파우셋 뭐가디 아까나마는 낙파.
1: 아두기 부디 윤씨도 있었구나 낙파 야매해니다.
2: 아 바지. 바지. 마시 뿜나 먹었세. 아이코이 이몽 만웅기 미요이싱 뿜나. 다나라가 야나두나 립나키바 와팜니네 바지.
0: 어, 그리 그리 그리. 맥콩에 커. 마시 나코이 몽이 와니. 아이코이 여러건 신이 내비면 능기 와도.
2: 다모. 미나 티행에 해먹다들 라오바. 송꽃하다네.
0: 아 이따.
3: 이따 오비.
0: 마시 디와리시. 팔자는 사는데 봐 야들에. 이보 돈바.
1: 바지.
0: 가나다도 레이번 능기 내양바. 아주가 뱅글로르 레이번 내양바 야이마. 로이노 바오피코. 능수 문맥다. 나빠시 유머시 타독드는 쌓기바 따릅디네 힌콘세 나마무도 센토나시
2: 가이지 가이지 가이지
3: 안강신 이만망다 야리 도비
0: 야리네 디니 도비 낭북가오르브라 나샤 아마트 나트나 나샤 머리기 밍샨바 라릭레이바 투션피 아무디 마판다 나샤싱 라릭 마카 담타나바 마텅 마텅 로브드기 헨독드나 능기 유머시샤바다 시크라 비우에드나 락바다 능내 운신나람바 힘콜기 빠따도 호직쇼이기 낙드 레리네이다
3: 이따비
0: 마치 신신도 능내 운신크라바
3: 싱크디
0: 아욱도 구문이다 능내 운다 루빠잔디 아마 파오바 싱크라바라바
3: 싱크디다 싱크디
0: 아이래쇼 싱와이키데 하슈하이바
2: 오 나하나이나 로라마 땅라오게 하이도나 힌콜기 바타 티바 캉데 캉데 하이드나 따오부드디 바지들 라이브 오이래 첸팜부 까야미암바 오이비라바노 바바 바바나 와리싱아 시나하나 하이비람라바디 파가다바니
0: 능나 마두항락크니 하이바 에이캉 마와둔디 능나 마두항다나 까나나 한거니 와하이게 따오 실두디야 라이브니네 해 아이기드 먹다 나빠나 리프키바 빰봄띵키바 나빠나 와르바 마탐다 아이나 마기드 먹다 오키바 마룩 아마나 뭉시라바 마룩 아마기다 막다 빵키바 마띵에 두기 마말디 낭캉바라 나 코인 마두기 라만 신망 아마가다 낭디 가랑들 락바니나 이보 돈바 낭디 캉캉 트이나 모우시르 캉드라바슈 낭디 나빠시기 아와바시 캉캉 트이나 나 코인 나 코이보 나 헤이탐 한나보 호나바다 나마도 마땀 샤나라에 문음 호우다바대기 마눙 마땀 샤드는 샹샤 타도 키버리도 아두부 낭기 바바나 마마 아마디 마파가 샤롤 로우드나 나마레티 하이비게 아와트 아무트 강한다나 나코이 나코이부 미 오늘 번나 빠시나 와나 오늘 뻑길라만 아두마이나 시우가 오늘은 해부와
1: 바지 아이 코이슈 까우즈디 아두다
0: 그리 까우기디가 아이다나
3: 자, 아래비 토비 토피로 하이바. 안강신은 내띠 아이는 뜻하게 하이브니 하이브니 막.
0: 혹시 시도르시음. 아이는 마샤한테 기등강보다 마샤 학근린데 도르시음. 나파셰 마샤 쇼프야담데. 마샤게 아파누아이와리 샤르거든 와이저번에 벤저번에. 이따 남미네 라레시 이따.
3: 이따.
0: 아이는 하이드로. 아이는 하나 하이드로. 이따. 앙앙싱시 아와바 무시 크르캉을 아와바 캉을 와이드나 마탄두다주 능디 마샤싱시 능기 아와바 루신두는 탐바니 능이 아와바 신나사싱시도 울러버디 마쿠이 와클 한테르크니 에드나 능남 나사싱시다 아와바 캉한다버니 아와바 무시 캉다 캉다 쇼르버드나 허직쇼 나빠시기 아와바 너쿠이디 캉드리네 마탄두다인 나쿠이부 라이리 레이티 하이브기 와 나띠 아이 바보대샤 싱시다 이베마 이부모 이빠와린헤 셴푸터린헤 까르반마잉타린헤 나쿠이우 이빠게 마티잉 카르디빵우니에드나샤싱다 하이리브네
1: 바지 이코이게시 구이가드브나떼다 마탐 크라카키
0: 야레야레 또도비부토 이코이게시 이샤레 이노레 마탐시키 짠나빈둥시 쩝짠은 강이바지쇼 나코이나 코이부 미우에는 나바 시엘나쁘기 마이부 아주 많이 더부더 외롭디 까나마 마마마 빠나 마샤고 시민의 도립노
1: 바지에
0: 이따 Nahal makai di nangna. Ai isha adu wari. Isha yaima adu wari. Atu mushu engineer ni. Inu shu isha anu pishu thabak tauri aidna. Nang isha khoksha bawa hidu tare ragna. Na sha shem bhai bashi nangne aidna. Ai khoin kaya adu kalak sharu. Adu ita. Nangi ashu na sha shinche. Mashi isha wena phangdok sharu tine. Isha hai bdo imi sida. Amatta udana leiban hena phini ta. Kaido runi. Mama mappa pijin indaba masha pulu dana.
3: Ma khoin aibu section na. Phajan adum scenery hai bni ta nong ba.
2: Ai khoi su. Ai khoi na ngami ma khai di phajan adum hona jari da baji.
0: Isha na. Imo na ahl loi bai khub shaina badi. Ma khoi ma thong ni ne ta. Adugi da mokto bo isha pu na ri na tro. Ha. Isha anu pa pu le dana harau jakhi ba. Isha ni ngol phange dana nungai jakhi ba kaya adu bu. Hey, ni kau nak hal luar macam dah? Asuh mai lu hundok na baru.
3: Ita,
0: ibu tuan ba, nang kita tha ki tulup tu, na pasi na mengon da piu, hai berne? Kau hai ramu? Nang ni nang kita nupi ki shana shab da, tinga mui ne? Hal luar baik kau ni paham betul, na kau ni thabak jalan dah ida. Baba, jalan kiki hai ramu? Halak pun macam tu asuh, aku halak le baba, hai ba. Kerjum bahau, bermu tung syaram dai dah. Baba, kerisha sih ke? Hanglam, aduh kekiwan. Nukui na apa mukuding tung jekoh? Shub nugi, ahel, ikui lady hai bagi. Thukul wadu tung di, unu hai bani deh hua.
3: Ita, madu puna makto, loi na betori bani hai bani. Egi sa atom baga, imam atom biga na.
0: Ita, nang ay nasi ngarang tetiner pun tetine. Ikui loi na kangi, loi na ui. Nahal makai om dulu thanak pawa mai ngasi di, mai di thora calak le deh itu.
3: Da.
0: Ibu tuan ba,
1: baji.
0: Nang na lepang am lakpa, turoi ngaroi kapai kapai syat pahirak pada. Napa asin na, nang ini nakut tersham biarga, hai na syat petan biar kiri tu. Aduga, ngasi, napa asin na ma panggil jorok terba, lepang amuk terba matam masih da. Nang popen na pasi ki shana ki sesu oye aye di khandre harga thak thak ni lepan na pasi ki makhu lesi bu oleh su hondu ki thomba itu pain we khali ba nangi thamoy itu bu kari shabanu nai bu
1: baji
0: aduka mau nang sukhalo naku boksi nang bu hek popen na pawe ram nabdi nang na pa itu bu asum na oleh su honda thindu popen ngamgudra
2: baji
0: Madu shu, nasi ni nasi dah. Nasi si, kerem bakar ini nih nol, kangbran nak kuai. Kumune, nasi ni nih si, kaya maru iban nih nol.
3: Anang sing di, kangam hoi tei tau.
0: Eh, ini tau. Nasi si, na huagi mapuk nih nih. Kerem bandu mit, popen mit ka, tarik ka, cap sana ba. Shu bandu nih si, pang nih thok tu bni deh sa. Aduna, ngasih si nafagi, sieng lama mampuk nih ni, aku ibu siap siamin nasi ayam bagi, aku ilang puni nih. Aduga, asyik matang nih pangga, nungai lama nih asida, nafabu olehju honda tindok ke kanba. Hey, happy kita jau, asyik hati bapa pasih dini, tuh ente kui sasa, piti bida layba layang kuding jatuna, arai ibu shana lu.

마탕 아세디 과게 텔데기 비렌 톡좀나 칸비락 베이사이니 란톡차가도리 베이사이시 보이돈 망크레 필름데기 크리스나무르티 아메디 케비샤나 니푸나 삭미나바 디나 오이남나 사이랭 바두가 마사막나 사이랑 베이사이 아도니 란톡차리 마얌 푸나 타미나르시

이랑 부바 능시바 마땅기 이탁 이랑다 타오부수 능시바기 마챗니 누자기 타모이나 레사탐 락바 레카마 풍 파락바 능시바기 와칼다다 룹투나 레이바니 누자마네 헤나 밤자바 나우자부수 야우다바나띠 능시기 와칼 칸바다타 아묵수 푸닝세 코이랑 코이사오바 마이착착바나 헤락바나 타모이블레이타 한드레 Nung si zava maga waithung nava paam dava kanasulayram doi taibangda. Waithung narava matungda thamoy na penjava aduti kariga changdam nagani. Kudolgi aroiba oina marub singi damakta thamjari. Kavira sukhamna saishakpa azit ning thauzagi mayekta Rahul Blue na sairangba isai. Oi hoi.

0: 밀라의 할아버지 콘젤, 밀라이기나 마르 이랑이 콘젤, 밀라이기나 마르 이랑이 콘젤, 따닝달라파! 모나리샤 야이액 벌삭담 타와이 눈아이브 미니 영우르거나 마수노 이브이마칸바 타와이 눈아이트 미니 영우르거나 마수카피브이마칸바 샥론 샤마샤 부부강비 리우나도 나벤 시기야이액 벌삭담 모나리샤 가리 캐너리 낭가 아이기 눕비 마이비 타블라이가 생라바 라이붕으로 이랑풍을 톱두나 라이 할아버님 헛다 미워인 할아우리 우망 라이 좋은공 포가 말이나 왕왕을 뜸미는 아이리 미 할아버로 이러게 라이 아무 할아우럭파
1: 바바 까이다 오르게 뿔아우들라 오베리드보 아이라 리어 라이브가 못해 야들이
0: 에이 난게 라이크도 아파르노
1: 바바
0: 라이크도 탐모르노 톡토 아양 라이크도 헤우르가 사르카기 타 펑드르가 안다 아이도 운항 아웃시 나남니.
1: 설가리 더 펑덤 미쿠디 뭐 했던 아웃시 나라들네 봐봐.
0: 아이유 노 이도는 라이크 더 메이. 사트로이리. 레이디브 사리게 마얌세. 펑나 보나 마탐다. 이몽게 만상가야 마잉 따티. 설가리 더 펑덤 보기 담악. 인터뷰 마싱 강드라 야오로이. 아두부.
1: 아두부 깨들어 봐봐.
0: 거럽 상이 깨텔라시다. 앙아 마타오기 마쿠바 아두다. 루파 자분 자분도 타다루 방감담니나 마담담아가 바라라팅가 도키 마미탕드디 마미탕드디 미양이 마톡담두나 로우파리엠 칼레이제라마도 요온

0: 물어보쇼. 낭나 할로 하이드나 리쉽도 오고되기 했데 세나리 끄도록이 아이누와 빵앙당강한가 낭나 숨투미는 따누는 레이드보
1: 따모망아
0: 하요
1: 나 신하 학보이나 마 파마스타 가우자리베스
0: 세나리
1: 아이게 싱보와 아마카 하이게 칸나 가우자베
0: 세나리
1: 아두부
0: 아두부 끄도록아
1: 컴진드나 부락바 통나 아프나마 망크레
0: 그래
1: 아이 하이팜도 봉 강디에 따모
0: 나이베게 와버시 나 시쇼 고걸러로이드로
1: 아이브와 카칸 타나버기마땀 크라동어러버스 비비요
0: 아둠나 나 고이나나 하이드러버슈 아이브마 딕자디 밤디에 눈시디엑다 하이우드나
1: 마두마 카이버슈 아잉암디
0: 아두디나 아이브 눈시나드라
1: 낭온다 아와바 비닝다바
0: 스나리
1: 나 학부카이바 낭하닝다바기와 칼라마디 아잉온다 다 싱나 파우이타모
0: 아두이러버디 낭 나이브 타제디 찡레이나드라
1: 마두스나디
0: 아두디가이노
1: 이사니 사부 타제방암바기 통나 아이온데 레이트바수 담모망 알부디 아이나타 싱이 타즈방암
0: 샤나레이 낭기와 펌도 얌루말리 크러슬라 토로게도 보게 아이부 마코고마에니마 깍탈라버틴 트로꿈나 레캉라스 핑핑종강노
1: 담모망아
0: 하요
1: 아이게 싱무 삭담세 나학캉부왈 아이기 낙낙슬낙슬라가 아이학카나노 하이바나 학소이데나 캉라키가니
0: 샤나레이
1: 마탐두드나 아이고데기 랍통인가까니 아이부터 까사라까니에
0: 스나리 눈시부기마 팜다 라이리 나쿤바 캐나바 그레슐라 있다바니 아두가 아할라만 부팡 슈버슈다바 샥파자바 티바나 눈시부기마 군 랩가다바나 때 스나리
1: 잔비두나 아이부 꺽톡바 덤비요
0: 스나리 깨누는 아이들
1: 플리스 담모 아이고데기 랍통가부터 호나비
0: 스나리
1: 아이부터 모이스에게 독시 미라바디 아이다 아이제리바세 아북대 야비오
0: 스나리 낭기와 클라드 여러바디 아이 아이가 시대기 낭원다 아이엣밤도 삐라로이다 아두부 스나리 나학 나이브 눈시 비드라버슈 아이나디 낭부 터모이 시행나 눈시 아이고온다 낭부 꼭 독방감 먹이 빵글색 딜레이띠 바래 나 시기다 먹다디 아이
1: 따모 따모
2: Tabiri, Sumangila, Maibido, Maibedo, Mapuribedo, Ahan Basharu, Dila Sanabikiba, Sangai Artist Association Gi Dila Kangbu, Akashpani Infal, Mikubasidalan Tokcheri, Tekcham Gambirna Kongba, Kainiramdai, Habe Seyasigi, Basigi Kontang.

0: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스의 건강의 토럼 강라드기 릴레이다 따바 펑비라가니
1: 헬로
2: 아가시바니 인팔 하우스의 산독처리 건강의 토럼

0: 공간기 타우람 따비리 베싱부 따람노 옥저리 구름저리 따톤 수요 비락레
1: 요저리 진비엔
0: 나셀 피다 타저리 피다 솜델링 신비우
1: 파니 파니
0: 따톤 나시기 타우람기 아한바 시디 베나 타미네시 삭비 가다바나 옌드림범 메라자오 메테니 아두가 마탕나 나우팅콩 팜발 까바기 마탕니
1: 아호이
0: 아두디 따톤 베나 아시 나시기 타우람 하우독보 오이나 타미네시
1: 파니 파니 타미네시

이런망 이거 대번호 까 이런 쇼 이거 대번호는 섹신난 나우용 나 혼자락 번호 마파리 마리리 빨리 연판 하원이기 마가가여 샤울리 딸락리 박흥강궁 파저락리 쇼

빨리 연판 대원이 먹나 까이더 망 희거대버노 까이더 시골 희거대버노 색신난 나욕 나욕곤 저럭버노 미야마 누라 마디 빨리 연판 대원이기 마가 아이더 싱연 샤블 엽달럭래 랑 샹블 엽담럭버노 샤비 마풍머리 파여럭래 농막이 꼬라우는 밀 아마디 비야마 마노 발리엄 반호원이 그대 먹다 따라 마티엘루 꼬일랑은 발람리엔데 싱고이 뚜리엔다 싱이 삼바랑 우티 삼콩시앙 이루 삼디앙 열가 라여이 빨랑 우르게 이무 마요원 살루르게 빨면웅데 칼렉레 쇼엄다 칼렉키 산우와

이무마요원 살라기네 타우랑이 비비엄멍 누라는 무꼴로이 밍리엘 까리 까우박이야 빨리 엄빠 나위꼴로이네 까리 까우박이야 담바 우와이바이

아카시바님 팔 하우직 따비라시 바링나이나 산독처리바 라디오 시리얼 플레이 좀 리브라 아이기 콩탕세 니팔 수바 땅각 릴라 이바 쿤동범 조이미티 릴라 부톡바 마이범 이샤칸타 릴라 부톡바다 땡방바싱 아톡범 수바스첸드라 아마디 아심 망림바 뮤직 따 제넘범 링고 마이테 하우직 레이사리 바링나이나 산독처리바 라디오 시리얼 플레이 Jum Libra, Aigi Kong Tangse, Nepal Subatangkat.

0: 이루니 막 호이나 이마부 코름드나 하이자바대기 이사부 타자다우리바나또
1: 이마
0: 아이슈캉이네비마 낭나염시다 똥꼬이나레호보다 와야암나카이라카니
1: 이마
0: 마파마샤캉자호드라바이슈두나
1: 이마
0: 아나와 마파마 팡자바다 소이더나 하라우자가니 아이캉이 이마나 실리바시다 낭야다바야로이 이마부와야암나강한가누나
1: 이마 이마 에슈마도 캉이 이마회나 신비리바 코딩시 마사기다 먹다니 아두보 콩탕시 나사다디 아루바마니 아두가 마시 떠우다바야디 하이나수 하이비가노 나사야암나 와리 나사야암나 와리 이마 파리 파리에서 이마 마시기 와시 꼬나 가나라시 오직시 그놈 땅 탁진나보다 혹시 굴리가 먹지 않아보기 맞담 여우리 에바 세마
0: 사로이 아이 굴리 까맣다 사로이
1: 이마
0: 시기 시라 사노 낭나바 야다바 이사가라 이미나다 우사로
1: 이마
0: 그동나도 이노아이네 힘루다나 아우제띠 낭낭앙 와마트 따라로이 아이 아이 아이 배야도 못났트로 잘로 잘로 아이 기나트 나이디라노
1: 마
0: 아이 가나마트 나이 미나라로이 이단트 나이라게 아이 이샤라이테 가나마트 나이테
1: 마세 아이 지금 또 답답이고 와영강아디 와르니 이마
0: 와르카노
1: 마
0: 낭 이게 이사하다 속근오
1: 마
0: 이사하나 떼낭
1: 마 마는 어떤 아이기 까나라 이게 소울동도 퍼져나 홀로봐
0: 아저디 낭 하요 이마나 하이버스 야가더라
1: 마
0: 하요
1: 마
0: 야가더라 하요 하요 야가더라 하요
1: 아야래 아야래 게 이마 아야래
0: 농아이래 농아이래 이마 살로 나 봉가나 나만 그도 까불어 살로 살로
1: 아버
2: 아이 이마 까다로게 아이 이마 마
0: 아이 이봉아 라우 이마와 이게
2: 다리 와네 이마 세상
0: 소름 돋아
2: 호이 호이
0: 야 여러분이
2: 하 이마 봐
0: 너 마마 용도 파우피크로
2: 호이 호이
0: 마마 이나 하이브 일러게 하이러버니네 이봉아
2: 호이 호이
1: 그리 하이브 이마 봐 하이 이마 이마는 하이시 무슨 마 봐 하요 하요 하이버 좀 마 봐 봐
2: 이마 너무 그래서 난 야리 하이버 와이도 엉터리 다 할로 되네 이분 게 이마
1: 담보 이놈아 이마 나 하이버 담보 이놈아 이나 하이버도 야자리 야자리
0: 담보 이나 하이드로 엄마 이나 하이버 소이드나 야니 하이나 이봉아
2: 나
0: 미이마 망가 상타한 가 누나 산지
2: 나
0: 아마 또와란 가 누고 마나마 낭나 마마 석드나 보나가다 바니고 아이디 파몽다 야다 아두나 라이라 바니나
2: 나
0: 이사리마 타우시마 땅빵 투어마바디 이마 야레
1: 아와스바마
2: 들레이트네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마시 아마

0: 명통씨.
1: 내나 오비야, 난게사 보험다 레이트로 봐.
2: 레이트리. 아도미야 아니다.
1: 에, 아이기시 사미나 실라오. 마마는 매 안포르 에.
2: 호이, 아도. 나 코이 마기 포토도 아무가 예행하세.
1: 호이, 마마기 포토세 예행하 예행하가 사시과.
2: 아도. 이바니 와 답나강세. 모이 아테이 다하다나 봐.
1: 호이, 답나강나세.
2: 난게 마기 포토세 아이쇼네 캉브라 농띠기 아돔 예행닝에. 난기디 바바 레이트러버스 마마 레이버니네 양파이과
1: 나나오비야 호이 아도 난슈 난기 마도 마사 운영드라
2: 아스 아이디네 아이기 마도 닝 싱어가 액터 사우닝
1: 나나오비야
2: 아도나 마사 까마타 운영데 아이보 피사 픽나 혼토 오가 수짜크레 아도가 아토파다 목 마용파한크레
1: 나나오비야
2: 아이보 잉바 송락락데 마나 아이보 가리기 농시 드리번 오캉테
1: 나나오비야
2: 아이디 아이기 마닝 싱바달 마레이버기 아이고나 커슈카나테 아이기수 나코이 마곰바 말레라마디 얌둥아이니
1: 나나오비야
2: 낭기 마세 아이슈 얌나 농시
1: 아이코이 마마디네 아토 파다마임 송판 팔로이 하이 마디 아이보 타도가 숨차찰로이 하이 아코니 네네네
2: 아
1: 부복다 마마부 마염 빨한 그라시 마마부 밤자바 미얌나 레이 하리바 아이냐 로나 타오리니
2: 아도 나코보복디 야브라
1: 부복서 둠야
2: 아스
1: 아도 대기 캉브라
2: 아
1: 아이나 이마다 타마가 깝닝 만다나 깝베바 캉브라 아드다냐 마마수 아이부콜레가 깝비바
2: 무시샤나
1: 아드가니 캉브라 마마나 잉원다 하리바
2: 아
1: makoin haining ba makai haise sano atopa mada amuk hana yum sung pan paloi hain hai ba aduga ne ma sa to ngkape
2: ado na khoi ni ni na nang bulu na di tobi bra
1: ma di engon da phu ba sai ba budi tau de ba ko aduga pak na di kau de ma di ne ai ko ma ma sa yam sa la ning ba ma le
2: as
1: Mamaga ikunyi laibasea, maadi nungay taba maale. Ado na, mamaga ikunyi gi yum saaraga tunga na laira doine. Ado da gidi, mamaga ikunyi yam nungay rani. Mamadi ne, ay gisana ba, ahaw ahaw bus yam sempi ngo. Ado da, nene di yam saunin ba maale.
2: Ado di, as, na kwe ba bokso naaraga laira ba nina, nang shu yum da laiba nungay rari kwa. Imana thabak jay kredi nanga noy ni nega tangle hoba kanda nang su mama halak ba dung ngayram gani.
1: Hoy, ni nega ayga tangle hoba yam yao reda. Adu da niya, ni nedi engwanda wasuk ngang hek ngang de.
2: As.
1: Ay su akwe gi kata dumle mama lak pa ngay raga.
2: Adu na par.
1: Adu kang bra, akwe mamu di ay biyam lunto ingo.
2: Ya.
1: Marak marak ta ayge sapo sulay rei.
2: Oh.
1: Adu ayra su niya. Mamudi thabak zat panina yumda pakna leite ba
2: ado khangra nu shisna aidi par khalo re su sida dum leining
1: na na obia
2: yumda mug chat kani khanda da aidi am kapni insang hau bam ta jate
1: na na obia
2: pu gai khoi ni alu nga laga thomoro khak dang ha pa ga me laga chai
1: e
2: aina pu pu da ne ai leita ba kan da su sumaina dum chabra pupu haina hangbada chaka thunga dang to laga chaba su yawe hari
1: aya
2: aisu pupu gi khan ma da yam nungai te
1: nana obia
2: hai mo ai aina chawra ga pupu da aina tham doi ni how a how ba yam su pija doi ni ai khoi pupu gi phri tha sa ba su am ta lai ta ba
1: nana obia
2: aisu pupu do yam nung si
1: che kau kanu se aisune khangbra aingwai chawraga mama bu aina amu kaina nungai na thamdoi ne parikha nak sila kandane ai khoi mama da sithi idoi ni ngo ai ko yum da sithi thana ba address to ai khangne ba
2: o
1: mama da thawai nungai na ba mama ai lari kanna pa na nau bi gai khoi ni yam nungai ni le ne idoi ni
2: hoi iyo ado ꯍꯩꯒꯤꯗꯤ ꯆꯤꯊꯤ ꯊꯥꯐꯝ ꯂꯩꯇꯦ
1: ꯅꯅꯥꯎꯕꯤ
2: ꯕꯕꯥꯗ ꯊꯥꯒꯗꯕꯁꯨ ꯑꯦꯗ꯭ꯔꯦꯁ ꯈꯪꯗꯦ ꯕꯕꯥꯗ ꯆꯤꯊꯤ ꯊꯥꯏ ꯍꯥꯏꯗꯣ ꯏꯃꯥꯇꯣꯟꯅꯒ ꯈꯪꯉꯗꯤ ꯑꯩꯅ ꯌꯨꯝꯗ ꯊꯣꯛꯄꯗ ꯑꯩꯉꯣꯟꯗ ꯌꯥꯝꯁꯨ ꯆꯩꯒꯅꯤ ꯑꯗꯨꯒ ꯐꯨꯁꯨ ꯐꯨꯅꯤ ꯑꯗꯨꯅ ꯑꯩ ꯌꯥꯝ ꯀꯤꯖꯩ ꯅꯨꯡꯁꯤꯁꯅ
1: ꯅꯅꯥꯎꯕꯤ ꯉꯥꯏꯈꯣꯅꯦ ꯃꯃꯥꯒꯤ ꯐꯣꯇꯣꯗꯣ ꯀꯥꯏ ꯂꯩꯈ꯭ꯔꯒꯦ ꯊꯝꯖꯟꯈ꯭ꯔꯁꯤꯔꯥ
2: ꯑꯌꯥ ꯀꯥꯏ ꯂꯩꯈ꯭ꯔꯦ ꯁꯦ ꯁꯦ ꯂꯩꯔꯁꯦ ꯍꯣꯏ ꯊꯝꯖꯟꯈ꯭ꯔꯣ ꯍꯌꯦꯡ ꯑꯃꯨꯛ ꯌꯦꯡꯉꯁꯤꯀꯣ
1: ꯍꯣꯏ
0: ꯏꯕꯨꯡ ꯃꯉꯥꯜ
3: ꯏꯃꯥꯅ
0: ꯆꯥꯛ ꯂꯣꯏꯔꯝꯃꯝꯅꯤ ꯍꯣꯔꯦꯜ ꯑꯩꯈꯣꯏ ꯋꯥꯡꯊꯣꯏꯒ ꯆꯥꯃꯤꯟꯅ ꯍꯧꯔꯣꯀꯣ
3: ꯍꯣꯏ ꯏꯃꯥ
0: ꯉꯥ ꯊꯣꯡꯕ ꯑꯃ ꯏꯔꯣꯝꯕ ꯑꯃ ꯑꯗꯨꯒ ꯆꯝꯐꯨꯠ ꯑꯃꯁꯨ ꯇꯧꯔꯝꯕꯅꯤ
3: ꯍꯥꯎꯔꯅꯤ ꯏꯃꯥ ꯁꯤꯗꯩꯗꯤ ꯏꯃꯥꯍꯣꯏꯁꯨ ꯃꯧꯅ ꯊꯣꯡꯕ ꯆꯥꯔꯅꯤꯗ
0: ꯍꯤꯃꯧꯒꯤ ꯃꯈꯨꯠ ꯌꯦꯛꯅꯤꯡꯕꯅ ꯂꯣꯏꯔꯕꯅꯤ ꯉꯥꯏꯕꯕꯨ ꯉꯝꯗ꯭ꯔꯕꯅꯤ ꯏꯃꯥꯗꯤ ꯏꯕꯨꯡꯉꯣ ꯆꯤꯊ ꯅꯥꯟꯊꯕ ꯌꯥꯎꯅꯤ ꯃꯃꯥꯟꯅꯕꯁꯤꯡꯗꯣ ꯀꯅꯥ ꯀꯅꯥ ꯋꯥꯗꯦꯅ ꯅꯤꯡꯁꯤꯡꯉꯒ ꯏꯌꯨ ꯍꯥꯏꯌꯨꯀꯣ ꯏꯃꯧ ꯂꯥꯛꯑꯒ ꯆꯥꯛ ꯑꯃꯨꯛ ꯄꯨꯟꯅ ꯆꯥꯃꯤꯟꯅꯒꯤꯗꯣꯏꯅꯤꯀꯣ
3: ꯍꯣꯏ ꯏꯃꯥ ꯑꯣꯖꯥ ꯋꯥꯡꯊꯣꯏꯒꯤ ꯏꯕꯥꯅꯤ ꯏꯪꯅ ꯇꯞꯅ ꯅꯤꯡꯁꯤꯡꯉꯒ ꯏꯔꯦ
0: ꯍꯣꯏ ꯍꯣꯏ ꯍꯣꯏ
3: ꯑꯣꯖꯥ ꯋꯥꯡꯊꯣꯏꯒꯤꯁꯤ ꯑꯃꯠꯇ ꯆꯤꯊꯕ ꯌꯥꯄꯣꯠꯇꯦꯗ ꯏꯃꯥ ꯑꯗꯨꯕꯨ ꯅꯤꯡꯁꯤꯡꯕꯗꯤ ꯈꯔ ꯋꯥꯔꯅꯤ ꯃꯇꯝꯁꯤ ꯀꯨꯏꯃꯟꯈ꯭ꯔꯕꯅꯤ
0: ꯅꯪꯁꯨ ꯏꯈꯪ ꯈꯪꯍꯧꯗꯅ ꯌꯥꯝ ꯊꯨꯅ ꯂꯨꯍꯣꯡꯉꯦ ꯍꯧꯖꯤꯛꯅ ꯋꯥꯡꯊꯣꯏꯒꯤ ꯑꯃꯨꯛ ꯄꯥꯡꯊꯣꯛꯀꯗꯧꯔꯦ ꯏꯃꯥꯁꯨ ꯅꯨꯡꯉꯥꯏꯔꯦ ꯃꯇꯝ ꯀꯨꯏꯔꯕꯒꯤ ꯇꯨꯡꯗ ꯏꯆꯥꯒꯤ ꯏꯃꯧ ꯎꯕ ꯐꯪꯒꯅꯤ ꯈꯟꯕꯗ ꯅꯨꯡꯉꯥꯏꯔꯦ ꯂꯨꯍꯣꯡꯗ꯭ꯔꯁꯨ ꯀꯥꯏꯗꯦ ꯂꯥꯏꯒꯤ ꯑꯣꯏꯕ ꯊꯧꯔꯝꯁꯤꯡ ꯃꯣꯏꯗꯁꯨ ꯇꯧꯔꯅꯤ ꯑꯩꯈꯣꯏꯗꯁꯨ ꯇꯧꯔꯅꯤ ꯃꯗꯨ ꯐꯖꯅ ꯂꯣꯏꯁꯤꯜꯂꯒ ꯅꯣꯡꯃꯥꯏꯖꯤꯡ ꯅꯨꯃꯤꯠꯁꯤꯗ ꯑꯩꯈꯣꯏꯒꯤꯁꯤꯗ ꯃꯌꯥꯝ ꯆꯥꯛ ꯄꯤꯖꯔꯅꯤ ꯃꯉꯥꯟ ꯆꯥꯛꯀꯤ ꯊꯧꯔꯝꯗꯨꯗꯗꯤꯅꯦ ꯍꯣꯏ ꯅꯣꯏ ꯑꯃꯠꯇ ꯆꯤꯊꯕ ꯌꯥꯗꯦ ꯀꯣꯏꯕꯨꯉꯣ
3: ꯍꯣꯏ ꯏꯃꯥ
0: ꯌꯨꯝꯁꯤꯗ ꯏꯃꯧ ꯂꯥꯛꯑꯅꯤ ꯈꯟꯕꯗ ꯏꯃꯥꯗꯤꯅꯦ ꯍꯔꯥꯎꯕꯅ ꯉꯥꯏꯕꯕꯨ ꯉꯝꯗ꯭ꯔꯦꯗ ꯅꯨꯃꯤꯠꯇꯣ ꯉꯁꯤ ꯃꯍꯦꯛ ꯑꯣꯏꯍꯟꯅꯤꯡꯉꯦ ꯅꯨꯡꯉꯥꯏꯔꯦ ꯏꯃꯥꯗꯤ ꯌꯥꯝ ꯅꯨꯡꯉꯥꯏꯔꯦ ꯃꯇꯝ ꯀꯨꯏꯅ ꯋꯥꯅ ꯉꯥꯏꯖꯔꯛꯄ ꯅꯨꯃꯤꯠꯇꯣ ꯑꯣꯏꯔꯅꯤꯅ ꯈꯟꯕꯗ ꯏꯃꯥꯗꯤ ꯍꯥꯏꯐꯝ ꯇꯧꯐꯝ ꯈꯪꯗ꯭ꯔꯕꯅꯤ ꯁꯤ ꯃꯣ ꯅꯨꯡꯉꯥꯏꯕꯗꯤ ꯑꯅꯤꯁꯨꯅ ꯂꯩꯔꯔꯣꯏ ꯍꯦꯃꯉꯥ
3: ꯏꯃꯥꯅ ꯏꯃꯥꯅ ꯍꯔꯥꯎꯕꯁꯤ ꯎꯕꯗ ꯑꯩꯁꯨ ꯌꯥꯝ ꯅꯨꯡꯉꯥꯏꯌꯦ ꯏꯃꯥ ꯁꯤꯗꯩꯗꯤ ꯅꯨꯡꯉꯥꯏꯕ ꯋꯥꯔꯤ ꯉꯥꯛꯇ ꯁꯥꯟꯅꯕ ꯇꯥꯕꯅꯤ ꯏꯃꯥ ꯍꯣꯏ ꯆꯠꯊꯣꯛꯄꯤꯔꯣ ꯊꯦꯡꯒ꯭ꯔꯅꯤ
0: ꯍꯣ ꯍꯣ ꯍꯣ ꯑꯗꯨꯗꯤ ꯑꯩ ꯆꯠꯂꯨꯈꯤꯒꯦ ꯋꯥꯡꯊꯣꯏꯒ ꯅꯣꯏ ꯑꯅꯤ ꯆꯥ ꯏꯁꯤꯡ ꯆꯥꯃꯤꯟꯅꯔꯒ ꯂꯩꯔꯝꯃꯨꯀꯣ
3: ꯍꯣꯏ ꯏꯃꯥ ꯑꯩꯈꯣꯏ ꯊꯣꯛꯄ ꯐꯅꯅꯕ ꯇꯧꯔꯝꯃꯒꯦ ꯀꯔꯤꯝꯇ ꯋꯥꯕꯤꯔꯨꯅꯨꯗ
0: ꯑꯩ ꯆꯠꯂꯦꯀꯣ ꯅꯣꯏꯅ ꯊꯣꯛꯄ ꯇꯧꯍꯧꯔꯣ ꯑꯃꯠꯇ ꯋꯥꯜꯍꯟꯕ ꯌꯥꯗꯦꯀꯣ ꯃꯉꯥꯜ
3: ꯍꯣ ꯍꯣ ꯏꯃꯥ ꯑꯁ ꯏꯃꯥꯅ ꯍꯔꯥꯎꯕꯁꯤ ꯎꯅ ꯑꯩ ꯌꯥꯝ ꯅꯨꯡꯉꯥꯏꯔꯦ ꯅꯍꯥꯟꯒꯤꯗꯤ ꯋꯥꯔꯤ ꯍꯧꯔꯛꯑꯅꯤ ꯈꯟꯕꯗ ꯀꯣꯛꯁꯦ ꯁꯥꯕꯅꯦ ꯁꯤꯗꯩꯗꯤ ꯑꯣꯖꯥ ꯊꯥꯖꯃꯥꯟꯕꯤꯅ ꯂꯣꯟꯕ ꯆꯥꯕ ꯊꯛꯄ ꯇꯥꯕꯅꯦ ꯅꯨꯡꯉꯥꯏꯔꯦ
4: ꯀꯩꯅꯣꯅ ꯅꯊꯟꯅ ꯃꯨꯔꯨꯝ ꯃꯨꯔꯨꯝ ꯁꯣ ꯂꯩꯔꯤꯗꯅ ꯏꯃꯥꯕꯨ ꯍꯧꯖꯤꯛꯇ ꯆꯠꯈ꯭ꯔꯤꯔꯣ
3: ꯍꯣꯏ
4: ꯉꯁꯥꯏꯅ ꯊꯣꯛꯈ꯭ꯔꯝꯅꯤꯅꯦ ꯅꯉꯣꯟꯗ ꯑꯃꯨꯛ ꯂꯦꯜꯂꯝꯃꯤ ꯑꯣꯏꯔꯤꯅꯤꯅꯦ ꯇꯣꯏꯕ ꯂꯣꯏꯔꯝꯃꯤ
3: ꯏꯃꯥꯅ ꯍꯔꯥꯎꯖꯕꯁꯤ ꯎꯕꯗ ꯑꯩ ꯑꯁ ꯊꯝꯃꯣꯏꯁꯦ ꯄꯦꯜꯂꯦ ꯑꯣꯖꯥ ꯑꯣꯖꯥ ꯂꯣꯏꯅ ꯅꯤꯡꯁꯤꯡꯕꯤꯌꯨꯀꯣ ꯍꯌꯦꯡ ꯑꯃꯨꯛ ꯆꯤꯊꯕ ꯌꯥꯎꯔꯗꯤ ꯏꯃꯥꯟꯅꯕꯁꯤꯡꯗꯨꯅ ꯑꯃꯨꯛ ꯋꯥꯔꯨꯒꯤꯅꯤ
4: ꯑꯣ
3: ꯑꯩꯉꯣꯟꯗ ꯍꯥꯏꯔꯛꯄꯗꯧꯅ ꯑꯣꯖꯥꯗꯁꯨꯅꯦ ꯐꯥꯒꯤ ꯇꯧꯔꯤꯕ꯭ꯔꯥ ꯀꯥꯏꯅ ꯍꯥꯏꯔꯛꯀꯗꯨ ꯖꯥꯠꯅꯤꯀꯣ ꯑꯁ ꯑꯩꯒꯤ ꯂꯨꯍꯣꯡꯕꯁꯤ ꯀꯨꯝꯍꯩ ꯑꯣꯏꯈꯤꯗꯨꯅꯤ
4: ꯑꯇꯩ ꯂꯩꯔꯤ ꯑꯣꯖꯥ ꯃꯉꯥꯜ ꯊꯥꯖꯃꯥꯟꯕꯤꯅꯅꯦ ꯌꯥꯝ ꯊꯨꯅ ꯌꯥꯔꯛꯏꯁꯦ ꯃꯁꯤ ꯃꯔꯝꯗꯤ ꯁꯣꯏꯗꯅ ꯂꯩꯔꯝꯒꯗꯕ ꯃꯥꯜꯂꯤ ꯍ ꯃꯥꯒꯩꯒ ꯎꯅꯗꯅ ꯋꯥꯔꯤ ꯄꯨꯝꯅꯃꯛ ꯆꯝꯊꯣꯛꯅꯈ꯭ꯔꯦꯗꯅ ꯑꯗꯨꯅ ꯑꯩꯗꯤ ꯃꯥꯅ ꯁꯨꯃꯥꯏꯅ ꯌꯥꯔꯛꯀꯅꯤꯁꯦ ꯊꯥꯖꯔꯨꯗ꯭ꯔꯝꯅꯤ ꯃꯁꯤ ꯑꯩꯅ ꯁꯨꯝ ꯈꯟꯕꯗ ꯑꯩ ꯈꯪꯍꯟꯗꯅ ꯏꯃꯥꯍꯣꯏ ꯕꯥꯖꯤꯍꯣꯏꯅ ꯆꯠꯂꯒ ꯍꯥꯏꯔꯨꯕ ꯑꯣꯏꯔꯝꯒꯗ꯭ꯔꯥ ꯍꯥꯏꯅ ꯈꯜꯂꯤ
3: ꯍ
4: ꯑꯩꯅꯕꯨꯗꯤ ꯃꯣꯏꯗ ꯍꯪꯗ꯭ꯔꯤꯀꯣ ꯑꯗꯨꯒ ꯑꯃꯔꯣꯝꯗ ꯊꯥꯖꯃꯥꯟꯕꯤ ꯃꯁꯥꯅ ꯑꯩꯉꯣꯟꯗ ꯍꯥꯏꯔꯛꯄꯁꯨ ꯅꯠꯇꯦ ꯀꯔꯤ ꯀꯔꯝꯕ ꯐꯤꯕꯝꯗ ꯌꯥꯔꯦ ꯏꯃꯣꯏꯁꯤꯅꯤ ꯈꯜꯂꯤꯁꯦ
3: ꯑꯣꯖꯥ ꯊꯥꯖꯃꯥꯟꯕꯤꯅ ꯑꯌꯥꯕ ꯄꯤꯕꯒꯤ ꯄꯥꯎꯁꯤꯕꯨꯀꯣ ꯅꯥꯅ ꯍꯥꯏꯔꯛꯀꯦ ꯑꯣꯖꯥ
4: ꯍꯥ
3: ꯑꯩꯁꯨ ꯉꯥꯛꯏꯅꯤ ꯈꯪꯍꯧꯗꯅ ꯌꯥꯝ ꯊꯨꯅ ꯑꯌꯥꯕ ꯄꯤꯕꯒꯤ ꯄꯥꯎꯁꯤ ꯇꯥꯕꯗ ꯑꯣꯖꯥꯗ ꯍꯥꯏꯔꯛꯏꯔ ꯀꯅꯥꯗ ꯍꯥꯏꯔꯛꯏꯅꯤ ꯑꯣꯖꯥ
4: ꯄꯥꯎꯕꯨꯗꯤ ꯃꯈꯟ ꯃꯈꯟꯅꯤ ꯑꯣꯖꯥ ꯇꯅꯧꯕꯤꯅ ꯐꯣꯟ ꯇꯧꯔꯛꯄꯅꯦ ꯏꯅꯦꯍꯣꯏꯅꯁꯨ ꯍꯥꯏꯔꯛꯏ ꯑꯣꯖꯥ ꯇꯅꯧꯕꯤꯅ ꯃꯈꯣꯏꯒꯤ ꯃꯅꯝ ꯃꯅ ꯂꯨꯍꯣꯡꯕ ꯌꯥꯔꯦ ꯐꯜ ꯊꯥꯔꯛꯎ ꯍꯥꯏꯗꯅ ꯐꯣꯟ ꯇꯧꯔꯛꯏꯅ ꯍꯥꯏꯌꯦ ꯑꯩ ꯉꯛꯈ꯭ꯔꯝꯅꯤ ꯏꯃꯥꯒꯁꯨ ꯋꯥꯔꯤ ꯁꯥꯟꯅꯒꯦꯗꯅ ꯑꯣꯖꯥ ꯇꯅꯣꯝꯕꯤꯒꯤ ꯏꯃꯥꯒꯁꯨ ꯐꯣꯟꯗ ꯋꯥꯔꯤ ꯁꯥꯟꯅꯒꯤꯕꯅꯤ
3: ꯑꯣ
4: ꯑꯗꯨꯕꯨ ꯑꯩ ꯏꯃꯥꯡꯗ ꯇꯧꯁꯤꯟꯅꯔꯤꯕ꯭ꯔ ꯈꯪꯗꯦ
3: ꯑꯁ ꯑꯣꯖꯥ ꯑꯗꯨꯗ ꯀꯥ ꯍꯦꯟꯅ ꯈꯟꯕꯤꯔꯨꯔꯅꯨꯗ ꯁꯤꯗꯦꯟ ꯐꯕ ꯂꯩꯇ꯭ꯔꯤꯀꯩ ꯍꯟꯗꯛ ꯑꯩꯈꯣꯏꯅꯤꯗ ꯊꯣꯏꯕ ꯊꯧꯗꯣꯛꯁꯦ ꯊꯥꯖꯗꯕ ꯊꯕꯛꯃꯛꯇꯅꯤ ꯑꯣꯖꯥ ꯊꯥꯖꯃꯥꯟꯕꯤꯅꯁꯨ ꯑꯣꯖꯥꯕꯨ ꯅꯨꯡꯁꯤꯕꯖꯥꯠꯅꯤ
4: ꯍꯥ
3: ꯅꯨꯡꯁꯤꯗ꯭ꯔꯗꯤ ꯌꯥꯔꯛꯄ ꯍꯪꯗꯦꯕ ꯏꯃꯥꯗ ꯆꯠꯂꯨꯕ꯭ꯔ ꯆꯠꯂꯨꯗꯕ꯭ꯔ ꯀꯥꯏꯅ ꯑꯃꯨꯛ ꯍꯪꯕꯤꯔꯨꯅꯨꯀꯣ ꯑꯣꯖꯥ
4: ꯀꯩꯒꯤꯅꯣ
3: ꯑꯁ ꯅꯠꯇꯦꯗ 아이슈 아이기 누시래게 동남 와이나는 라이벅도 담담다나 하이로운 오래간다 동네자래 아스 와자주 하이로운 오래간다 마사라이비 와자 타자만 비기 태그네다 와자는 코다자 비마가 동네도 오래다나
4: 토프네는 와
3: 아따이 와 무티가 금시셔
4: 호이네 두부디 파레네 아다 이네 숨 강릉바나 하이타라네 하이디 마름맘디 쇼이드는 레랑 머니드나 아도 아이네디 가마이는 몽원의 항문이
3: 지대디네 괜히 박흥차리야도 왜러러 스칼루부도 농시 이스쿨 수디 타라마퉁다 와리 샤다나 히헤레 호우도 수 도우거다 마만드레 융나짱무다 꼭 샤브다 주 사라로 스폴 엄마맘디 당다람님이야 괜히 이제
4: 강대다 아이디 이만아 버싱드네 인비테이션 카드 비게 덥수 이 가이랑
3: 이 가이
4: 사이마 땅시고 동네 산에도 타북님이 도우두지 난 강의도 와 스미 강한데나 또 미네 살펏 너 토킴는 바라지 아니다
3: 이게 루호무기 인바이디션 까비루드네 이만아 바나 거리 할게 예보 파기라 뭐 시지 에프림프로네 디고가 아니요 파이리 이님이 오 파기다 우리라 강디 루호무드디 아둠 라이드나 강디 아이시 주네 루홍의 파기 아둠 따이 루홍들의 파기 아둠 따이
4: 아모르수 아모르수 오자기 디루신그레드나
3: 호이니
4: 양파람니 호직디 Yumdesuen Sangam Horomani. Pibonga, do you mean Yampas to any sacado?
3: Jang, the Howe. Aigi, she the gi, was an hen and no ibum, the lady dena.
4: Corin, Corin, my mice.
3: She the idi Hosi Ozaga, was that Hazaman, Migapun, Puna, is called Salani.
4: Ah,
3: Ado Ozaga Queen is called Sudi Tara, what is Hana, the Nale who to Tower Ruinosa.
4: Nangi, what is it? My cova. I in a singer is here. Masih suai dengan orang mana?
3: As, amu hauri.
4: Mina yang ning dapat tabuk tene, nama hadane yang anu betul se. Ini su pam pam dapat.
3: Wah, hari ini lagi mina rekan, masih ada hangbiru aja kono. Hoki dia kuk sabu aku tu hangbiru. Sak tum sak terus is. Iman sak loh dalam mina hari ni. Si kuo namu iras.
4: Oh,
3: eh, ngai kono.
4: Kadar oh.
3: Nsi sana lagi school di headmaster na. Extra class logo gi matang do hangbiru ina hari pun ini.
4: Kau ini apa? Kau ini mesti kau hobi mung.
3: Asma lagi, tinggal si dia hobi rosi ni.
4: Hei,
3: ini paham tu paham nak kira, hai himne. Aduh, ozah buka ini mesti kau sedikit hai no.
4: Hush, dua orang dia. Aini kan benda. Tazaman mana kau itu lak tinggal dia. Mesti senado. Kamu tak no, kamu tak pergi.
3: Aduh, dia yang pergi awak ni kau.
4: Oh.
3: Kau na soi dengan kangkak kau tu lagi dia. Aduh, dua orang dia. Han Maria masa lepas pun pergi dia.
4: Ha.
3: Angan tu dah dari ekta. Kangen dosun ni tiada.
4: Ah, aduh, raga. Hari yang siapa set punya parah dera. Aku ini thoram cisu, am nak selak teringai dah.
3: I, ya agder niya. Kau, nanggi acuwa thabam leri sdi.
4: Ya ni dah. Aduh, sumaru ni kai.
3: Tare, aduh di. Ahi, phone dah. Raja headmaster dera niya. Hai kerja.
4: Ya re ni.
3: Hari ini dia ani na.
4: Tare,
3: aku. Angan tu di masak di kangen dera.
4: Masak. Imana mengundang foto sama tazaman begini mana mana pilih enak lain, mengundang pilih apa?
3: Oh,
4: aduh yang ada nungkangi.
3: Iya, aduh di parit kan. Kau kau nato orang nak cina punya apa ni?
4: Ha,
3: minum si kereta orang cukup payah napa?
4: Oh,
3: as, aku ni aswari, dasari, tak leda, sak sak terus, lawas.
4: Hoi nih, lawas, sengsilah.